0: 看着咱们蒙军的军装，还真挺好看的。哎，就这小子，我刚嫁过来的时候还是个小娃娃，你看现在都是个大小伙子了。
1: 我那信，大哥看了什么反应？
0: 我没给你哥看，就他那脾气你还不了解吗？他要是知道了，我怕他来捣乱。
2: 这次咱们沾了15团的光，第一次打这样的大仗，别的赤卫队都眼红的不得了。我事先声明啊，红军有三大纪律：听指挥，不能抢东西；打了土豪要归功。哎，
0: 知道。
2: 还有，老巷攒这些家底不容易，别乱放，都给我看准了再打。
3: 好。
2: 老规矩，绳子绑枪绑人，人在枪在。好，来来来，兄弟们，饭来了啊！来来来，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 一天一夜闭不上眼睛。
0: 哎，没那么邪乎。想当年乾隆爷
2: 吃饭吃饭，哎，吃饭吃饭。
1: 里头怎么样？
3: 烧好了，炸开个15米的口子，问题不大。
1: 15米，足够了。凌晨5点引爆，就等你那一下子，听响，吃肉。